0: 알겠습니다. 그럼 간단히 손에 이엔 란스 아벤차
1: 아벤차 생각나지
0: Ich sing doch leise.
1: Ach,
0: na, aber ich kann nicht singen.